시가 구스거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 고할루 누데 루니에 마와벨루 무관만나로 갈래

지프마도 사콜로 지프디크 도강아 니마디오 무파 간냐 징베 초보 사츠코마부 이잉와쇼아벨리 사츠코나 마쇼마 아무니 지투 아미벨로 무과마나로칼레

0: 노 나가블리 콜레 치킬라 마힐레 치킬라 마힐레 칼로 콜라
1: 아슈이 다 좋아해 마헤드가죠 오멜레 자누 자베메비
0: 메레 오누 초즈비 감 콜라 초칼레 노 카나가빌리 코 까무 코 갈로 코가 조비 라 후리 코 나기 조

0: 노 나가블리 콜레 치킬라 마힐레 치킬리라 마힐레 칼로콜라
1: 아슈이 다 초해 바해 뜨가죠 오멜레 자누 자베메비
0: 메레 오누 초즈비 감콜라 초가레 노 카나가빌리코 까문코 갈로코가조비 라후리코 나기요

시가 구스고와 니사 시부 베구만다 니치 시부그 베구만다 아무니 리수르 주흐 무관관 주니고 하루 누데 루니에마 와벨루 무관만나로 갈래